무서운 말 시도 지금. 번난이 손 번난이 산나거든 원노도 번난리니. 번난이 수룬두 에네 하니 가도바데 페잔틴데 원노 번난이 방이 모힌. 소 무사 시래. 오고 번나 와테도 모 주기 벨람 마네 모리. 모 주라 밀 프랑코 도 인데 함마디 로메 인데 수가베 카리 졸리. 시도 치료 뭐 메탄톤 바데 프레젠테 오도 존데 조디 도 아드니 멜라 마니 모니 칼이 바단테 바 반도 와 카디 고레 마코 고 주레 이넘 카디 테멘 디 무두 테멘 네 무달 바헤르 디 소우 마라 바스 고 칼로 미 고카이 고 관 원데 고피 도 마도 와라 세디 원데 카디 오 메타니 tawde kala ɗo woni kadi ko Allah siri woɗo banno watteɗo mo welti omo welte baɗanteɗo banndo omo welte tawta banndo omo welti kadi baɗo banndo omo juuray inde jooɗiɓe ujunere guuɗo albarkeel.